0: This is the Rockin' Life.
1: Rockin' Life,
0: where everyone can be a rock star.
2: 도시 아트.
3: 와타시 와스타.
4: 스톱. 미국.